0: 那么最后提人金刚最表个第六名呢
1: 저자
2: 모르디 지금 아주 배발이야. 아주 깨 술도 열었어. 아니 깨이든 나로네. 아주 야 단서 먹고지. 로션 샤 예배 인도 사네. 아주 랍다 나로리야. 아니 뒤일로 고도 샤네. 내 뒤주 반전 내로 쇼야래. 내도 쉬브래. 아 내로 다란 저기 도 샤네. 아주 자가 나서 샤베.

labda zu nalo lo chigi. Ani pesa tiya, ta chegi su du zu che. Gabri ti yan chegi Kuran zu ishaki pesa maashima che che. Dinde kasha yungzho yungzho chigi maado shen, ganzu chishiru du su chigurda. Che, ani, daga nashiki ani, ge luji chigi di mbyugyu chabi. Ganzu anda labda zu nalo lo e, ani, chenyi teni. Daksa-dwaya-di, Chi jantu na yao duu chani, nga jindri mbukyu chanyo. Yao, ane, mbukyu warna si, da, aso mbukyu tolop chi yodoba di, chi kimbo pomo zu da di, lozong shesu chi, chagir ri, ane, kanda chanyi lo ya, di, bai kashibu duu chani, nga jindri mbukyu chanyo. So, da, kia zu sobu cha chani, oda, ane, tuzu di, Chösinge de mongdere saro chölo topache de aro de diji yombe kudu de pese ya oste rilo ya osta eni sanje de chögi shida lamda jibun damsha do seni digi de ya oji shaba yena pra ngare nyamjon shasha ne ngade jahal le ne eni jimbe jimbe ge chenri bun jamdo chenri bun mongu ga to re chidan chenri bun zu Ini cerita tanah cikgu mari. Ini dah anggur di rilung itu hanya tuh sunjara je. Cahin tu sana. Ini cerita itu nalo le mixer tanah sini, kau sini jenis yang itu gua. Ini lagu itu ya semkam ribu cahaya na. Sanjay bersungu nalo le semkam ribu sibu sibu jari. Ini nucu bersenyum nalo semkam ribu yau mari. Jasa cerita itu nalo le. Da miki maju sada lungbo be shidi yana mayo sada zo sim du modu lo tuyo wa indi zane da gyawa ngashi kishi maari ya chi tarbada tamji kibi kishi kai maari ganda mizi di chambu shuanshi da timbu yuanshi li ya ini ganda nangbe samkam ribo di kishi bu du shani o dindri gita minzi ru sawa shi yon degi yaari 제가 어디를 인도 자도 소부 차샤나 다 개처부 전에 가다 거버즈 뺏었다 챙이다 여도 지다 아니 대 따세 여도 지 스팅에 향해서 러인더서 아니 아드샤바나 시 소부 거버즈 녀로 거버즈 된대지 로종 요셰 아니 디 지기 와 랍다즈 나로레 르베기 에네 믹스 쳐다 마즈레 지프기 다 르름다 아드즈 제디 지기 랍다즈 나로레 로존샤 예데브 지기 어 덴지 네 이데 멜럼 제기 저 제기 요라 캐란즈 소고 소고 쳐로즈 디섬 샤쇼 디샤나 소고 리슈 띵서우지 예데바다 디 저르슈 쓰지베 나라 무튼이 내니 들으시 써지고 들으시 써니 봐 도스베 대토그리 다가다가 가나 애니 저물이 사주기 겸에 저물이 거래 요조야 좀 그래 가다 저물이 요거 멋이 뭐도 가다 가나서 남보즈 어다 즉 산제베 슝 세리도 터봐 애니 지글음나 지글람나 때는 봐야 여더버디 봐 다고야 오시디베디 배 캐시모도 저 소부 추도주 대공바 샤쇼 현대인 계속 쳐가 배진 주셔

0: 대제 도시 넘버를 배 뱅쟁 탐쟁 김바 노상 뱅뱅 이시라 추진당 대수 대자 슈바르 개베 갈렌제 뱅지 초내장 가두당제 기시 뱅에 낭데 뱅드 등록 강제 난 구주지 러빈제 대일을 군주지 조정라 대공수절 공우쪽에 사바 노상체라 쟤는 슈들 배구이지 까나와들 대내송 노래신패 경왕 백허르창와 노상 잠배교수 초라 비외 추진소 때대 젠대슈 대내제 한대 몰람기급 마도 최다 창내당 결장 추유준다 쟤네 다른 지게도 제령이네 흉진 소수 자와 야배기 대바 타주지않아 장바이 시에노 털르 남단 야자게 서울 매주 더블 남다리 시의 김중재진 사람의 천다장시 대지 여름 쏘라 장바표도 치마 재네 구지매도 동안 쏘지 시룩 성도 제외 두배용구 재바 마세 조든 재질 송중 최망보 거딩장유 도당 아기 꼴쏘 대산지 송기 초가 배상한다고 콜로침부 기름기 남샤 배찬한도지 콜로침부 사조기 걸덥소 제기민랑 샤양 노남바 남랑 초조기 노군 제질 레버시아바 초당 신기 땡지 대가리기 땡지 양다 남도 뛰어 러지 니안기 별지 노내군기 고대 팽개 섭지 동안기 흉나 러니 지지기 랍자 노비농도 뛰어 러니 남미개베 배담 이종머지 니닥바 군주기 랍자 세수 잡았어 작전기 겐드 계수 잡았니 제대니기 성분 그 까바네 냐바발 개베는 케이장 이거 말해 이리 세시 러비즘 시바인 또는 계시 보도에 시네 퇴진기 라마스로와 시에나 장나발 고아기바 랑랭도 따나 땐베 그는 타마랑 강팬당 태가를 변도 건교 뜸받지 거였습니다. 제나마 디니 체제 쏭쏭라 장가당 제외 농기 연대당 럭송 리미라 난예바 또배 연대인지 때도 교바식 여발랑소
1: 나와서 단다 딩의 거부 파부 리눔니 칸티 겐장배 칸달라니 초주나외 제공단 땜배 주미 전함 시센 주시해 배시에 가니는 슈주를 샤르 노비 리탕 개세 뚫로 협세로는